0: 고맙게 뜨던 거.
1: 구마셉 정선봉.
0: 에이, 반타스 대주다 너.
1: 꾸냠, 꾸냠,
0: 우리 지냐.
1: 냄방 끌어왔어. 갈랏 갈랏 나타라젠
0: 아가씨야 와싸
1: 부르뉴스장 따우야한 문화야 이스트리미트 방 시북 만날 건장 도사
0: 액상 터뜨네 마셉
1: tukang kendang
0: cik cik kamu tukang kendang tak